0: 짠이다. 아 예.
1: 싸게 뜨는 거.
0: 싸게 뜨는 거. 짠이다.
2: 뭐
0: 짠 앞에 배. 아 예.
1: 짠이다.
0: Look here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 yeah. Now turn it up, Augie.